동안 동안 바 더름가야 마컬 마텔기 더름가야 란톡도나 타한 자리바시 아카스바니 인파기 강라 채널니 산독자리바 미디엄 웨이브 정리 포 10.5 킬로헤르츠 니팔 마르포니 토이

0: 이제 타다 기어 뽕 그샥 뛰는 것이 자서다 고구마며 리싱리싱 나 레디에 생기자이나 강립에시 오르겠나 거의 빼로 나 거의 각나 강나 노 노이 노 노이 노 빼로 나 거의
1: 또삐로
0: 빼로
1: 봐봐 이마
2: 이리 엠마
1: 나 코이 나 까빠 오라가 아야무 게 해나 와이
2: 사랑하고
0: 내마
1: 아독이 사로부디 라행 상기 파몽시다 나 짜나 세기 와이노 사사게
2: 이리 엠마
0: 아이고 사과다미니
1: 와이노 사나바마 짝비비로 이마
0: 시달래래
2: 시달래래 시달래래
0: 시달래래
1: 이마
2: 이리 엠마
1: 나 사나 밤 잡아 엄마가 하이자게
0: 아이고
2: 이 자기 아빠 한번 코딩 뭐 이마다 아무 뜻이 타다나
0: 아유
2: 아무 뜻이 타가노
1: 나 짜나 제기 와이놀리 싱어만 라이다 깟방암 들어가서
2: 사다코
1: 히로시 마길레 마이다 제기 와이놀리 싱어마디 도둑 비웃고 이마
2: 사다코 남네 이마다 할부 싱노 이코이는 소이드는 떠오거니 예
1: 도미
2: 사다코
1: 나 코이 콰이기마 판다 히마다가 신나자게 꼬노부
2: 아유
1: 이나 사람아 제기 와이누 싱둑이 마사하다 누시네시 산띠 누시네시 에이코이 하이네 이런바네
2: 사다코
1: 와이누 싱아두나 히로시마기아띠아다 꼬이 빠이빠이두나 이와이바마락다 잉내찍나 눈시잖아나 레미나버기 빠우셀도 산독비우고 도미
2: 마도막 에이코이는 타바고인데 소인이나 방통까니예 부달고 난 와양 악만 그 와르니예 나 학습 못하로
1: 이제 이가 시디 와영왕님이지야. 봐봐.
0: 하오 하오. 그리마 자기 밤으로 이빠드 소하이다.
1: 봐봐.
0: 하이오 하이오.
1: 이라냠기에 봐봐.
0: 사다코 사다코.
1: 이마.
0: 그래 그래
1: 그래 그래. 자기 건강세. 그럭 그럭 그럭. 이파파슬락버금떠왜 까리노 엄따 비자비오바 이마
2: 이사 까리사니
0: 까리사니
2: 까리사시게
0: 까리사게게
1: 짝짝이 짜수 탁게 이마 이자 탁게
0: 이마 이빠 호텔 여기 너무 이마 오르게
2: 봐봐
0: 요
2: 사다코가 뿐날라 이비라 뭐 아이오이나 나오르니 봐봐
0: 호이호이
1: 아, 너 뭐?
2: 사다코.
1: 주니어 스쿨기 안까세 루브라.
2: 루데? 사다코.
0: 비마.
1: 에톤본포 카이키버기 메쿠세. 무슨 무라드나 인자바 마니과.
2: 비마.
0: 사다코.
1: 비마. 무슨 이소나 잉라징 안보다 양박세.
2: 박세.
1: 아스. 고비선 부시디. 고하와마.
2: 사다코.
1: 야마오에.
2: 이마 사다코가 돼 짜구리 짜수여리 세 사다코 다시
1: 이제
2: 사다코
1: 아이쿠 제 탄것 봐야 뭐하래 이제
2: 뭐하래 이마
1: 제나 크라인 미로 이제
2: 사다코 인게 이제 인게 제 낙나 반지 해봐 고비 점프도 돼 마치 아마 하자서 루세 기워 가다 사도 이마다 비로 이마 인게 마세
0: 일로 마마
2: 이마기 사다고 싹싹시 사시주네 야우 마마 탁실로 허 아돈이다 나 마세 이마 사무 인게
3: 사다고
2: 이마 사다고

고용 산하 쿠야릴 낭루 담발니 먹다 대웅 땅 입고 눈 쿠팡 시엽나 한나 이하야 해호 하야는 것이 너 시끄러운 농기 야이 프로프 범멋이다. 보레이름 덤럼농시 올 인디아 레디오 인팔 하이네 캉너리오 범멋시부 낙비 센비리바 꼰비리비 이거 이벤 더원이기 뭐 범다. 난 아이 빵대더버나 뭐 부기면 거이석 수원두나 부야 턱은 똥접어시다. 아 소양암 락거더버 뿐나먹부 타족비우 낙톡비우 하이드나 나나의 쿠방장조 따라 알로나 하나하나 구름절이 아시기 뭐 뚱따륵보다 나나의 우딱비 돈 비륵보 오자이봉오 꼴로이 밍렌 송탐사 나범미따이 부터모이 꼬는 불셨느나 하나하나 구름절이 아시기 뭐 뚱따륵보다 아시기 뭐 이때 이쁘야와리부 따비리바 아라 아빠 뭐 수안역보다 레이비리바 과이 따라 먹부 이꼭 노나 구름절이 나나이 빠이면 세레일로만 빠리 뿌리는 텀비는 봐 뿌야하게 팔은 모여라 봐 모여랑 깡레이로 온게 만웅다 간부 퇴비 애니기 분식이 아와 농아이 더욱더 구멍이 생기 만웅덕이 마떼가 못한 걸로 퀘세레가 마짜비 뭐 퇴비는 까보 선비 미래 이쁜덕이 땀바 음다 로이 까르까더비기 와리 아시부 나나이는 턱을 떡적이 나나이 빵져들어 아이나 뿌야 턱은 방져보다 아이 올라란 야우 기쁨 먹은 악비우 하이드는 이꼭 놓나 하나하나 구름절이 싱우 탕진 꼬렐 라이나 농덤두나 깨게 모양 레이빡다 고염 따이번 꿈의 사나륵 부디 싱우 버름까이 까이다 고염 릭샷 숨나봐 사나륵빠 코임 따이봉 입고 뭐이니? 아, 소는 맞아, 아이비면 퇴비나, 꺼보 센비 뿡다. 뚱붙잡어, 마닝 퉁, 날라 잃어버수. 퇴비막이 터무이 눙다, 옴싹 날 입어. 아, 밤눙시 까이너버기, 캄비 마이싹디, 너 허우나는 마이싹 이놋 합글레이도. 아빠 아이봉 싱크북이 마야텅 부드나, 꺼보 센비 미네이 뿡들 락두는 내력버세. 너담 타보 옴 파디글 러버시다. 도비가 와보면 또 시행보다 싱우 탕정나 눈아이 들었더나 마산우 따로야 돈비 아양레이모 반토이비다 터우다리 이산우 아양레이모 반토이비 이샤비봉을 라이닝 터우 이산우 운비 코이정나 따오 나노 앙옴농바나 로이비싱드 까두나 내석 내수 헬라바 싱엘 레컬 아홈 헬럭두나 당경 아이고 늑깔라가 라이랑 레몬 아두부나 농바나 이보다 당경 레몬니 하이다나 토이비드 비보다 아 토이나쁠 까비 토이비나 맘마이 레톡두나 아이기 레몬 아이기 레몬라도 몰랐나 보기 럼헨리 마부 와르께 하이다나 마부 뽀뽀뻔 토우 인신두나 가보다 로이 타도나 아와 아나마이삭 방한버부 로이담 타자 훔 파질럭 내 사노 이 사노 토비 막이면 또 경험들에 가보 샘비 뽕덕이 땀박 욤다 로이 까락나봐 이 사노나 하나 왕고닝 토어머디 발레마마 따라마 도이기 콤렌 망란다

아쉽나 핵 하력 벗이다 뚱무락뿐인 더우시나 이 빠이 몸 토이비 이몽우여 왔다 어디 반도 빠이 먹히니 뺄리다 나쁜 모양은 더위 루이뽀뽀 하나 까게 갈라보니 꼴르겠고 일사근 루이뽀나 할르게 하이름 러가 까부 엉엄 뭐 덕생의 유행되나 하이리 세미야 양아 뭐 덕생 이몸 토이비기도 뭐 그돌로이나 선아 루빠 와이쿠 쌀의 피 산업 까불렁렁 묵길렁 묵길렁이 쌀의 피 먹글먹글 까야마 볼렌 생으로 삐그다버니 하이든 했다 뭐야 당신라 그래 악마 덕분 넘는 박은이닝 더우 하이든 구름 군저에 아색이 맞던 것이다 동우닝 더우신의 도입이다 이빠이 몸 도입이 세 딸의 천자 루빠 싸머니 멋있는 나 따스님 고무기 몸을 오이나 이빠는 할러버니네 제사 로로세 하이든 삐리꾸부 도입이나 너무 엄룩저로 아이 엄룩저로 예쁜 토우 하이든 로우 해보 야디 또 뭐라구나 이몸 로우드가 되네 토이비 로우는 세야 하이든 남들 비쳤네 뭐든 토이비나 야로 해보지 강나드나 루빠 양 거일로 우리 애가 맞다 선닝다 이따 로우드 야디 하이드나 성능 콤비기 막 굴려도 루빠 양 거일도 해 합비 아숨는 농 신음은 또 시우보다 미안 뿐은 뭐가시나 겁나래 밀루 나쁨이라 하우더나 토비선 커버디 아이코이 걸음 레후거니 하이든 깜더래 마땀없이 동물 아빠님 토우나 민우나 보모니다 이라 호래 하래가 토이비도 하이래 빠이 몸 토이비 뻔 토이 빠이 붕어 딱 비우 빠이 몸 이비 엄마 모랑 탕진 라이 망다 빠리 붕어 캄무가 이몸 토이비 나 아까 저거이 샤이 저거이 쿠티 깔리 하이래 따이도 빠리 캄무 뭐 학디 양드래 멋이 먹디 이 빠기라 이 먹디 이번이 이 빠져고 영능이네 토이비 이 빠져고 영기 뭔 토이 빠이 붕어 너 몸저고 이 사재기 토이비 애는 뭐라 그래 저거 이 샤버다 시키버 피졸 어도 먹네 나 신나 모는 셸리버시 야와시 따버려 또 물었구나 파리데이 뭐 저거 이 샤로 이 빠이 영에게 하잖아 하라온 하력버시라 빼나 공부 뿡이 뭐 세냐 이거 뿐은 뭐가 시나 텐 뭐 공부도 했다 하고 그래 당당당 했다 도입이나 이 빠이 붕어 너 몸저고 이 사자르게 하이란 뭐가 뚜무닝 더워머디 내 빵무야 뭐 구름 저러가 너고 이 사바 하오래 도입이나 사바 저고 여사 막을 까야 하니 아와와 농시바 하라오바 아끌라 더우 안노 엄마 원고나 막 삿 꽃들더나 뽕 세라시 똥나 단 짜나 짜나 사글럭바 저거이 사태가시 저거이 겉태가시 우범은 떴나 이놈이암 생각세 마사세 뽕 따우 했다 따우래 예 토이비나 오이롬다 쩨플레이 오이롬다 쩨삐 예롬다 쩨삐 예롬다 쩨삐 논터레 논터이 하이글레이 하이글레이 저거이 이놈이 아무도 토이비가 뿐나 저거이 샤미네 부금 더 그래 토이비기 저거이나 마야 아무도 봄 숨 숨 그래 저거에 너를 범위함 색깔 넣기들에 아섬나 저거에도 루이신 그래야 아섬나 저거에 너를 뭐 뚱것이다 뚱을 아프게 말아 앉아있다 할락뚜나 하는 시험으로 탐러봐 토이비는 뿌거도 뭐 뽀뽀나 뭐 뿌톡뚜나 삐 그래야 담은 봤더라 망아 아마 어우나이오에는 울레 삐레 왈레 뭐 담으시 토이비나 뚱을 아프닝 더우 뚱을 아프 삐뻘렘부 구름절이 뻔 토이 빠이붕어 너 몸쳤저러게 벌레이마 너 짤쳤저러게 하여튼 밀우 삐랑 신터는 구름절이 뿌시다 두무라꼬닝 터우나 밀우나 보문이다 삐랑을 세 신터래 하르그 신고 이래 빠기 몸 토이비 썰었고 이 빠는 안 키워 싸이 키워 뿜바부 하이선우 생천우 와라고 띵 키워니니 나 빠이 와루고 누고 그 칼리 카 타프디고 이모 아시하는 생고이락 버시다 토비 토무이 부부 약히더라 뭐 힉네 힉네 깝러가 뚜무라 피기 빨래 문학을 썩렉뚜나 빨래 나 몸쳐 쓰레기 하이드네 구름저이 토비기 뭐 또우도 뚜무라 피 토무이 시까이 크보이 뭐 몸마 부세제 꼴레레가 이 마이 모이비 마 토이비 이 몸은 나빠 뭐라 멍듬 렁듬 여우부디 양도울럼비다 아예라 뻔마 그러고 탕물에 있잖아 이몸 능부부 와이 통제부 외롭고 이마

먹는 시비. 하여튼 나, 야, 이 버논 비비래, 이도. 토비네수, 빨리 마, 이 마귀, 야, 이 퍼농담부. 레오나 먹단 팡저보 이제겠고, 빨리엄. 빨리엄, 빤 타원이 먹, 나 싸, 싸싸래게. 아숨 하이름 내려가, 마자 아이베메 토비. 마따 아싸님 콤비에 뭐디, 코이노 모마 안에 싱거. 나이자 한밤에디 모이랑 양암모 토우 세미까보 양암모 토우 싱것뿐나 콩랭 톨럭래도 아숨나숨 락불시나 놈이다 와이랑기 말랑는 리리 리리 실럭바 뽕랭 후는 와이랑 어떤 무시다 까보 군우다 싱길 까보기디 마령 카이 아루이바 파바 마자이비 뭐 퇴비 부틴도레이 까이나름다이 어떤 무시다 마자이비 뭐 퇴비노 까보 미안 미행도나 밀우나 보문이더디 팅에라이저 이노 호보금 아래 뿔레드나 삐랑아시 신터에 하래가 까보 쓴 후이 따로이 눈치 싸네 비씨 토이비에 이보 눈치 비도 나한테 녹비를 리바 앙아 뭐 타오 마로이 삐사 박항래이 사 뿜는 막 토이비에 쓴 시르디에 하감드레 나 코이 뿌레 뭐 시갈 로이나래 하래가 이 밤모양이 오면 파묻자미 내려버디 해누가 이거다버니 퇴비에는 뺀거다버니고 하도보 야도마 땅 토크래 이따 코이 모양나 넘덤 땀나나 따이고 틴노삐랑리 이따 코이 한마디 와라니 마땀 땅로 탱크거니 한미로 이따 코이 퇴비에는 샘비 뽕들 내리게 와이 까른 산키부 뿜방학 비웃고 있다 나 코이 나 따짜자르게 아시아리가 토비 히는 거 그래 토비 마이 맞다 오시다가 볼까 보면 양뿐모도 누라마이 통우부당강오이 마파우 따바다 생이 생라 싸공 코누다 생길러 시다 뿜닌닌 느깝나 그래 맞땀 마시다 쌍닌 코미 맞다나 토비기 마 콩어도 꼬레르고 벌림 석비 따로이 랭크그리 꼬나 하띠 나 따스닝에 하띠 마빵카이네 미생라고 까보세미 뽕나 이 따카이네 미생 부드러내 오르게디도 이따 오키뿐만 익신 노라가 링암드 메리 마이 와이래 생금 특비 아빵미나 따리 큰 비도는 학비 웃고 있다 셀로 공사로 있다. 탱크근이네 있다. 숨는 친구 이렇고 야와부 따오르 토이비는 성닝무 꼴레르가 있다. 레오로고 있다. 내 다슬레기네 있다. 아이들아 깜득깜득 까이네리. 성닝 토이비기 뭐 또우다 미안뿐뭐 깜득도 야우키데 토이비는 살키우 마이케이오 해우리우메 크이행도는 이후에 오렉드로 땅다 깜깜는 마야암도 마란야이다 할와이르키에 토이비 마수 한나 한나 이행도나 깜깜는 살키 아시기 맞던걸 락거다바 와리 토이비네 양도 울람비다 락더나 모이랑 땀빠금 여럿거다바 시디 까나군바 오자아무나 더군 방비르스노 나나에게디 뻥이 못던 것이 힌퍼더버나 마땅은 시작 커이저러게 로이저러게 다비르면 과이뿐나 먹나 대만 못보기 민카이 하이하야 하이움하이면 카이의 시부 솔러가 뽀타미네르시 하이사수하야오 하야사수하이오 하이하이 하야하야 하용 하용 하는 꼰 살름르겠고 하용 하용 하용

0: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 마담기 톡나럽바 미요이 그야 나시 에코이나 팅네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카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라카두리 버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오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톡차나바 아마디 미얌다 마삭 딱차나바 미닛 오훔다기 망아 파우와 라디오기 쿠타항다 산독나바 마탐 탐자리
0: 스폰서 타우두나 산독차가다바 타우람시기다막 아카샤와니 임팔기 커머셜 섹션다 타나비우
2: Matangda tabirasi. Ayuk kilikla film dagi isayama. Saisakpi Pushparani. Sairengba ji sanamacha amadi sairangba sori senjama.

0: HIV가 사고 너는 힘리범이요 신부 한탄하게 행바 아무디 따티 다워이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하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기 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오르범이요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범이요 신다 따티 다워이는 더우바 마코이기 마랄마 돈 프로퍼티 문나보 호너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ngbigani. Online complaint to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 like a complaint to Vig. HIV Eskimaram da Hena Kupna Kangna Bagi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o. Amu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Chata Zariba film isai singi kudol ki thoram asida asigi aroiba kudol oina lokat chariba isai asi torai film dagini saisakpa amadi sairangba Ranbir thauna amadi sairengba khaidem imu torai film dagi isai asi kudol tamjari punatamina si

아쉽나 가나마트나 야바 가우바 레이터리 이사 앙앙올레 아두 망아이레 원드르바수 아두 망아이레 타와이다기 헨바 빠트아세 피바 야로 마시기 나파마세 닝타우마나 칼락투나 타우리바니 하이다나 마야마세 푸릉푸릉 하우가트나 피칼레 샤우나레

0: 别闹！
1: 낭수아직빠시다다모이구둠소드나강리방
2: 다다
1: 아이아이슈호마시드락바나우리가이다디네아이아이암갑기베막
2: 다다
1: 아두붕아시디네아이기믿기삐에세깡다
2: 다
1: 아이아이막코이막코이기다막갑갑라로야아이드나아이칸크레레베막
2: 다다마코이마코이기다마와자키바뽐바마마마기똥펌톡바마타우니이칸독방암리바마코이마코이기타모예도다아이누와항암아디항닝리에
1: 항로라노항로라노이베마우항하도아이스사마라칸항카
2: 타타
1: 바우쿰레이레로이다바와항아이코이아이코이카항굼시네이베마
2: 타타
1: 하우직디가호마세호마세아이코에게보타펌아이브도오이라버리네이베말
2: 아두부타다눈시라바이슈싱하드디민망은시드기랍토코하이바각야디에다다
1: 가오방암드라바가오방암드라바마야마마타모예시드마롤마롤원친드네탐리바따이방미오이바니네부나막싱하도푸르막싱어도항동루바따르바디타보이세라이마노이나바디
2: 다다
1: 꼭톡바담
2: 가리
1: 꼭톡바담우네베마
2: 꼭톡바꼭톡바꼭톡바아이남노예다다아이남노예
1: 아도디하요낭낭요마도디가리게타도글리
2: 아이아이뺀키데와로키항방암박이빤갈라도로이키마두마마두막나마람오이라가아이아이염마도
1: 이새나깜나염마도타도극기부와리에도이붕들리유네이베마
2: 다다
3: 가나나붕암도이노남모이농마타깡디셀시부우다와다판바동나우라브라캉디이몽시기나시엣게툼시엣기가리노마떠버기수아이기해크루마나다요음드나팡리바떠롭시다로이나타이나바누파네다떠우리시수농풍안바다게누미따바파와라스니티떠우리바니도하이두나라이크라바니

나하루기 컨젤 따베리버 싱부 따라 암노 옥제리 구름제리 내시기 더럼다 부제르클리 스페셜 프로그램 더럼시다 탐제리 오거스트 하기 다이리 더럼란 톡제리버 싱디 가이트리 사랑템 아마디 해리슨 게삼

미쿱다기 봉자 봉자다기 누밋 누밋다기 다 아숨 아숨 쩨키바나 나시디 오거스타 마수 타기 타메이 여럭레 탑탑 주바 농기 마락다 마하우샤 라이림비기 아므릿타 속라바 하이팔 레이팔나 마카판나 이상상나 호바마탐 마탐 마시기 이싱 눙시타 야우리 닝싱바 눙시바 아마디 닝탐바기 이홀

피부 남부득이 라오봉 엄들이 그요라하. 마마 나마 마야암드는 마유는 지연애들은 바우담이. 예마 광수선우 따르두나. 마유는 내기 빨아버릇 지연 토록두나. 지영이 부모 이도 혼인도.

구돌 담자리바 이사야 쓰기 마탕다 탱내자리바 이사야 씨 봉오차 강행범 할바 마룹 아시나 타비락바니 요트기 타모이 할바 필름 아시다기 하다 타이방 셈바 마푸 하이나 사이호바 이사야 두니 마룹스나 칸비락리바 씨 에이크 양고이 이 콘젤다 오짓 바부닝 타우잠나 사이랭바 아마젠 나우사골 망나 사이랑바 이사이니 마룹기 이사야 씨 구돌 담자락라기 요트기 타모이기 필름다기